자고 지난 날 에이 나를 파괴하던 시간과 에이 시계 증오하곤 열등감 한들에게 사로잡힌 삶 에이 성공을 맛보는 지난 날 에이 그때와는 뭐가 다른가 에이 글쎄 크게 다르지는 않아

yeah burn it man I'm sorry yeah yeah yeah burn it I want it want it want it burn it burn it yeah burn it burn it 가장 깊은 곳에 너를 마주하지 지구 혹은 증오혐오 분노까지 그것도 안 얼마나 되려 허망한지 어쩌면 그것들은 마저 신기를 어쩌면 그래 그것들을 배움으로 열정을 강요받는 것은 나는 주심이란 단어